0: 小兔崽子，把你疯狂的！你要不答应俺条件，一粒粮食你也带不走。
1: 一粒粮食我都带不走。哼，
0: 行，我答应你条件，但是俺只能答应一半儿。先把这个半死不活的放了，
1: 其他人的命。
2: 得用粮食来换。
3: 二叔，
4: 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叔，二 要想前门死，不丢人。哥，俺家妹子，俺们做兄弟。爹，我疼，疼！留下来呀，爹！二叔。
0: 错人，真的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爹，